0: 빵짱 예리죠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가까운 그 가미츠 브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 무필리언 임포테 로컬 끝망한 바가이 싹갈래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서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갓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마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Soy, pwede ka utang sa emo?
3: Oo, pwede git. Kaso, may interes.
2: Mayo pang pautang mo, may interes. Nga sa akon, wala git may nagpakita sang interes. Nga, Soy, nga!

0: 빵짱 예리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인제 스쿨 스플라이스 가까운 그 가미츠 블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밀려간 끝망한 바가이 싹 갈라왔고
0: 빵짱 예리죠.
1: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
2: Choy! Balingin ko, Choy! May papel de liha ka na, Choy, kinabaligya!
3: Anon mo na ang papel de liha, man?
2: Ay, ikis-kis ko sa madamol nga tsura sa nag-aagaw sa bigo ko!
4: Papapadighay ka sa sarap!
5: Sa tanghali, araw-araw, fiesta!
4: Dahil ang saya,